0: 그때 어제 인대시에 구하던데 생각하자면 라키에 걔를 내고 전전히 알레 그런 디홍 나디 지레다 구하고리지 하루 대시라 준디 사탄 데로 카르타 시콘디아 키테오디 구하고리지 칼로 대우진다 초센 파드머텔레 다 시콘디모 다니 데모라 내건데 파다우디
1: 아, 내가 또 최고는 좀 자기 딱히 기력이요. 이라 칼게서 가모세. 그와 세우키 베타 이제지르티에. 일단 지휘카에 가란다. 나 나나타는 휴가도 난다로세. 간디오나니 지시 나고세. 간디아 시운 고겐데. 칼 간디오카 칼라 아오티 하오티. 지나기 기력 kia te reo sao leo tana ki overdose te ki kachai. E zila tu te dahan deo ta nane ki kua e te liang kan ki. Tiu de chua dango zain. Ti kan di a si chi le ka ge te zin ka ba tao ni la ho ka ta ge in ka ge in. Ka yi shu ka mo ko zain te. 다게 나게 이네 다게 과정다 다게 야신이 생이 추이지야 고침을 차야게 이네가 간디야 시용 고건데 까지 나이 지치래 세 모세는 송가 메타트나 송게 메타스트는 데이던기 인다신 아송구리야 띠야 인다가 가고 고자니 가고 과정 다 간디고 가이티가 가게 이 가고 아나리스를 튀고야 되게 튀가 되지 간디오다 히도테 켈라기 간디기 콘트레자트나 알란다 이 간디기 주테 케키 간디 후리래야 그럼 대수와 강화가 가운데 꽤 내성 주어 그 가버먼트가 삼바우트라 뒤에 간디아시 공부가 라이트 되겠지야 云南人啊，看，哪能过早晨就离开？云南大厂哪个在一级过程啊？等等哪呢？康司令和团结新闻稿件的，看哪能过问？突然就突然过程到超过前期时，看记得，可能是啊，我记嘞。嗯，那要细看的，我那里写信的，就啊，那。
0: 嗯，
1: 大爷，看见西藏到过天线，观察过人，大新华的，现在给带的有文件的。嗯，共产党过天安地的，看，有文大家的，原来那些被我们掌握的文件的，看到我天下的这个，原来咱地的，看我也这些提。 아, 시간 뒤에 고전대 가고 뒤에 기권 관계신 가고 뒤에 한 뒤에 가라 가다고 뒤에 하고 뒤에 이제는 동기다 신년대가 정해져 생각하고 너 희망한다 대주를 뒤에 한 뒤에 내가 다 세라고 고전대 한 뒤에 가고 사하 신년대 리아성 뒤에 세다 뒤에서 리아라 키 대학원에 사람들 같은 다른 농사나 시 짜고 인생공 대게 다고 인한데 이라 카다 사우레데 간디오카 뭐야서데티 나온다 주야서데티야 이티슈잖아 사겐 디니테스네 라고 오나니세데 간디오 나네 주키 디간디아 시공을 됐다고 그랬는 지라 키용오겐데래 나이티 칠레 세티 둘라사 조인 데게나 키야 아 치운 데게나 한디 테오 빌레지 나이티 키간데 시온 디레 카 시야데 또 혼디 오기 베타스 테나 토리 라레 카 요라기 테세가 까게 니 하게 키간디 오카라 코네 줄라 세티 신나 원테 디 콜라이게 데타 카오티야 그라

0: 그냥 감기 내가 없다겠지라 애타고겠는데 감기 워낙 싫고 타나 있대 기온다 감기에 애타고 긴겨울에 용시집에 때우디야 빨리 먹고 오는데 동지에 싸다 뚜레싱에 가고 온 뒤에 내가 세다 뛰어들려 뒤에선 뒤고 나고 그냥 혼나네 날다 오래 쉬우네 전에 내내 먹으러 산다네 내가 가지고 하면 돼. 조선 되게 좋네. 뒤에 딱 대충 봐야 안 되지. 기간 뒤에 떠날 먹어. 생각해 내가 기간 뒤에 심은 거 텐데, 요, 우, 있지. 아예가 안 다시. 가게 원하지, 내가. 이따 가고, 니가, 요, 전달에 가나 좋아. 우선 야채를 키우. 오늘 중에 소띠니, 지나고 나서 타가 날 따지가, 아, 혼자 해가지고 와곤 되고, 내가 뭐, 나한테 이래, 키에. 이따, 가면 나한테 쉐는, 돈을 좀 쉰데, 요거 다 오케이. 지금 나한테 하겠지야. 이따, 호텔 두 때는 한 대고, 전화네. 이쪽 코아이, 이쪽에 리안도 교사들고, 오세. 지금 나한테 하겠지야. 강제야, 시월하겠다, 손. 이따, 뚫어가, 강제야, 나의 눈이래.
1: 무엇이 내겠는데, 팻?
0: 아, 하나 제가
1: 네.
0: 무시 내고 왔는데.
1: 지금 네 사우스턴 대도원들 규택 흘린 대시에 경영과정이 라이 깰릴 것이니 알레 가정디 강디 오드라이지 나디 지르크 와구리지 칼로데 제 퍼스트 네이션스 것은 다이 초센 팻몰텔 다시 강디 오다니 대원라 내고인데